0: 있어. 보여줘, 여기 있어봐.
1: 가자, 가자.
0: 뭐야, 총 들려?
1: 아니다!
0: 뒤에 쏠라.
1: 아니다! 아니다, 아니다!
0: 한 대자 아니 보자가 우리 뭐라고 한 말이 보고가 말이죠. 한 대자 스탠드 바이.